0: 아빠.
1: 카이야, 너희 더욱 말라. 나 너만 이 말라가 그렇게 밝아서 하고는가. 세 이목을 못 받고 술따다 김에 꼴따나 따가 얘는 미야가 이모였다 이만
0: 아빠.
1: 뭐가 나가 오나가시 마마님이 오 오나가시